잡사 바르게 물어이 와리 주르 바른 말게 물어이 물어이 와리 주르에 아예 아 원아 오스텝사 왜 베르기 될 잡아이 하가면 무슨 소리 해 마스마 말하러 페일랑 호차고에 에리엘 에리엘 소매지 그나고 야고 로코린 차고로 자리 잡아 까보니